0: 야
1: 고춤이 아직 나이에노 오와하네
0: 헤이 미스터 사워디 오하 원하투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야 메니야 메카오코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와나 와스와나스와 와콤브네 푸르노 와무라 와무는 오바스위 When if I would you when the power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walk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walk say what do you want many to the black of the car come to you no stop him stop him stop him
2: oh honey obey

0: 하루 밤에 그라보아
1: 아야미 가라지 지지부 아야미 어부루
0: 아라디 아디야 바코페 마지 미프르멘 샤메바에미 야 아디야 바코페 나 야 우냐 쿠폰콘 에나 우님 나 샤미 야 우냐 쿠폰 하트 미 야 우냐 미 와코마데 미 지디 아미 지토미 사 우냐 쿠폰 미 코스 하소 자노 에워미 소

마트만 쓴다고. 에이, 뭐냐면 여와야 역해. 여와야 양왕마. 에이, 여와야 역고. 얘만 가야 되는 원형. 법회자에 셔리언 원형. 에이, 원형.

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메사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자 우였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였으라니 제세리야 마프 우였으라니 왠냐 왠냐 니바타테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시세우니 베리에 Hey, where you're sitting?